0: 여러분들은 말했기에 하나인 대항 오른발 월월여라 하나 거꾸로 또 내려오마라 쯧쯧나 마라카 페로와라
1: Live music on Triple J.